0: Would you marry me?
1: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2: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1: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2: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1: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0: 를 위해 시장에 나온 주거용 부동산의 전체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8월에는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월말 기준 바프앤톰슨이 보유한 매물은 5,870건으로 지난해 8월 말에 5,873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매 가격도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8월 평균 매매 가격은 $198,487로 7월보다 $3,982, 즉 0.4% 하락했지만 지난해 8월보다는 $17,455로 1.6% 상승했습니다. 8월 중간 매매 가격은 $955,000로 7월보다 $10,000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보다는 $5,000 상승했습니다. 바프앤톰슨의 대표이사 피터 톰슨은 오클랜드 주택시장이 어쩌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톰슨 대표는 매수자들은 시장에 있고 관심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과 저녁에 간간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와 저녁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불다가 밤에는 남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5: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시얼 초대석의 한우섭입니다. 빈 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 2026이 10월 11일 12시 열립니다. 오늘은 빈 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2026을 주관하는 한니 그리고 같이 협연하는 주연님과 함께

0: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하세요.
0: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K-POP Culture Night로 예, 작년에 KCR 초대석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예,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어때 뭐 그동안 뭐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예. 다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예, 오늘 그 한리 씨와 줄리아 씨도 같이 나오셨는데요. 예, 두 분 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리이고요. 음악 활동하고 같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KCR 출연했을 때 오클랜드 카운슬의 월드 오브 컬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K-POP 컬처 나이트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와 더 넓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는 제가 직접 새로운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에서 팬 에이션 뮤직 쇼케이스 나잇을 진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입니다. Hello, my name is Julia. I am 19 and I'm a professional dancer. I'm especially passionate about K-pop and hip-hop styles, and I also specialize in heels. For the Pan-Asian Music Showcase Night, I'm preparing both a solo performance and a collaborative stage with Han that combines singing and dance. Through this project, I'd like to show how different forms of art can come together and create a new story.
1: 네, 제가 줄리아님 그 통역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줄리아님이고 19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댄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K-POP하고 힙합 스타일 이런 댄스에 열정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힐 댄스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 때 솔로 퍼포먼스하고 저와 한 리와 함께 노래와 춤을 결합한 협업 무대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오클랜드 아시안 페스티벌은 언제 열리고 또 팬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는 언제 열리나요? 예, 시간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은 10월 11일 오클랜드 쇼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저희가 팬에이션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라고 해서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을 운영하시는 기획하시는 분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0: 예, 줄리아 씨는 댄서로 활동하시고 계신데요. 예,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I started dancing when I was two, but I've been dancing my whole life pretty much.
1: 두 살 때부터 계속 댄서로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예.
2: Yeah, going on 17 years. Yeah.
1: 17년 동안 이렇게 운동 댄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0: 지금까지 공연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Probably my biggest achievements performing was I did Coldplay in 2024 and I've been touring around with a group called K-pop Live through New Zealand and Australia but I've done many competitions, many things to do with K-pop.
1: 가장 최근에 그 어치브 한 것은 Culture Night
2: Coldplay.
1: Coldplay 라는 것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 활동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K-pop live 그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0: 팬 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에 어떻게 이번에 그 처음 참여하시는 건가요, 줄리아 씨는?
2: This will be my first time, I believe. No, it was great. It was amazing. It's a great experience.
1: 작년에 또 참여를 했었는데 엄청 재미있게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0: 한리 씨는 지난번에 팬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에 K-POP 컬처 나이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 이후 활동이 어떻게 발전이 됐을까요?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 K-POP 컬처 나이트 할 때는 음악과 공연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이나 소속감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심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행사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문화 행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뉴질랜드 사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공연을

0: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문화, 커뮤니티, 미디어, 리더십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줄리아 씨는 이번 프로젝트에 어떻게 그 참여하게 되셨나요?
2: Han reached out to me personally and asked if I'd like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I've performed at some of his previous events with a group, so we already knew each other through that. I really value connecting with people through dance, and what interests me about this project is that it's not just about doing one performance and finishing there. It's also about a real process of artist collaboration, collaborating and sharing their own stories. I'll be doing a solo performance, but I'm also preparing a collaborative stage with Han to one of his songs. So I think it'll be a nice way to show how different artistic styles can come together.
0: 한님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번에도 한님께서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번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와 서로 협력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엄청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한님과 함께 노래를 맞춰서 무대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예술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1: 예, 두 분의 협업도 그렇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협업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협업을 이번에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악가, 댄서, 영상 제작자,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각자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뉴질랜드 사회에서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리더십도 혼자서 앞에서 이끌어 리더십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연결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최근에는 직접 새로운 기관도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0: 저는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이 일회성 행사만으로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인과 다양한 아시아 커뮤니티 목소리를 보다 잘 옹호하고 대변하고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한 기관은 아시아 이퀴티 앤 디벨롭먼트 트러스트라는 기관인데요. 문화 행사와 음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된 활동도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정 문화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관계와 기회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1: 기존 단체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예, 직접 기관을 만들기로 결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그동안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은 음악, 문화, 청년, 이민, 건강, 커뮤니티 개발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한 영역에만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행사 끝나면 관계도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커뮤니티가 계속 연결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와 기회로 이루어지는 기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직접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1: 예, 한니 씨는 한인 사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뉴질랜드 아시아 커뮤니티를 보면 주로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동남아시아 커뮤니티의 활발한

0: 리더십과 커뮤니티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한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재와 역량을 가진 분이 많이 있지만 더 넓은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리더를 성장하려고 할 때 충분히 격려받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맞추도록 요구를 받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줄리엣 씨가 볼 때 댄서로서 영역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가 제일 활발하고 또 한국 커뮤니티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I feel like the Asian, especially the Korean community in dance has definitely grown and is really showing itself. There is a huge influence from specifically K-pop in all styles, in my opinion. I think there's definitely been a big influence.
0: 뉴질랜드 아시아 커뮤니티 또 특히 뉴질랜드 아시아 커뮤니티 또 특히 코리안 한국 댄서들이 엄청 많이 있고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K-POP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들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예.
1: 새로운 리더들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저는 새로운 리더들이 실패도 경험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시도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보다 먼저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머징 리더가 실제로 도전하기도 전에 스스로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리더를 평가하는데 집중을 하기보다 새로운 리더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 부분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 중심적인 접근과도 연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기존 접근은 종종 문제점을 중심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초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계속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나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강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다면 그 한니 씨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0: 저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 재능, 관계와 창의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든 기관을 통해서 문화, 연구, 교육,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아시안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베이스 오가네이션과 협력을 해서 아시아 커뮤니티에 맞는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연구와 현장의 경험 그리고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다면 그 팬아시안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도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 행사라고 하면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공연하고 관객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연 전후의 과정과 협업입니다. 아티스트들이 하루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동안 공연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부터 인터뷰를 제작하고 영상 콘텐츠를 촬영을 하고 지역 비즈니스와 협업을 하고 소셜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서 각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

0: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공연 전에 BMW 미니 뮤직 라이드나 뮤직비디오처럼 특별한 영상 콘텐츠도 예, 많이 그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스토리텔링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과 함께 인터뷰 콘텐츠를 촬영했고 자동차 안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노래하는 BMW 미니 뮤직 라이드 형식의 콘텐츠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지역 레스토랑과 협업을 해서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담은 뮤직비디오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BMW 뮤직 라이드, BMW 미니 뮤직 라이드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격, 문화적 배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뮤직비디오에서는 각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관객이 공연 당일 처음 아티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 전에 이런 인터뷰와 뮤직 라이드, 뮤직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콘텐츠를 단순히 행사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경험과 홍보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더 많은 관객과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지난해에도 그 팬아시안 뮤직쇼 더 나이트를 진행하셨는데요. 예,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0: 작년에는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함께 설 수 있는 무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올해는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공연 자체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직접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 아티스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서로 다른 아시아 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리고 올해는 오클랜드 아시안 페스티벌에서도 예, 공연하게 되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행사 주제가 From Many Culture, One Harmony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아시아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음악과 문화를 가지고 한 무대에 만나지만 결국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히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이 공연한다는 사실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프로젝트가 더 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관객과 만나게 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큰 무대와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줄리아 씨가 직접 참여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 I think the Pan-Asian Music Showcase is a great way to share different cultures, meet new people, and connect with other artists in the industry. It also gives us another opportunity to perform and gain more experience on stage. What I really like about this project is that it's not just about preparing one performance through the process. We get to meet other artists, learn about their work, and potentially create new collaborations. For me, doing both a solo performance and a collaborative stage with Han is also a new experience. And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for artists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0: 이번 참여를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팬에이션 뮤직 쇼케이스에서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 음악 업계의 다른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무대에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과 만나고 서로 작업을 알아가면서 새로운 협업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 줄리아님께는 솔로 공연뿐만 아니라 한님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 예, 줄리아 씨도 이번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시나요?
2: Yes, I'm participating in this festival.
0: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떻게 작년에도 참여하셨나요?
0: You did.
2: Yes, I did. I performed last year.
0: 예, 작년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1: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예, 참여를 하나요?
0: 이번에도 다양한 문화와 장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사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0: 45분까지 아티스트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퀘션 앤 앤서로 시작합니다. Q&A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티스트들이 직접 자신의 음악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1시부터는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인도 공연 사람들과 안젤라, 케빈 김 프리버드, 원스퀘어, XP, LSB, 익스포시브, 한리, 그리고 사시가 차례대로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줄리아님의 솔로 퍼포먼스와 저와 줄리아님과 함께 협업 무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문화와 음악, 예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가 되는 무대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1: 두 분이 함께 준비하는 무대는 어떤 공연일까요?
0: 제가 노래를 하고 줄리아님이 춤을 추고 그래서 춤을 통해서 그 노래와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음악이 이야기라면 춤은 그 이야기의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노래를 하고 줄리아가 옆에서 춤을 추는 형태가 아니라 음악과 춤이 서로 반응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줄리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really cool,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great experience, and definitely people should come and watch.
0: 정말 환상적인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조이 할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1: 이 프로젝트가 오클랜드의 아시안 커뮤니티와 뉴질랜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0: 첫째는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아시아 커뮤니티들이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에 대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뉴질랜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일본인, 동남아시안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재능과 문화를 가지고 협업하면서 뉴질랜드 사회에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줄리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I think that there's been a big influence. Sorry. I think there's been a big influence in the New Zealand society. There's definitely been a cultural difference. There's been a lot more of an open mind, I think, when it comes to artistry and performing. And I think it has been a very positive impact.
0: 엄청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안 커뮤니티가 다양한 문화를 뉴질랜드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서로 오픈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커뮤니티가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한인 교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커뮤니티에 엄청 많은 재능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만 아니라 더 넓은 뉴질랜드 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리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 이머징 리더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리더십이 반드시 혼자서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리아와 같은 다른 분야들의 아티스트, 서로 다른 민족 커뮤니티, 지역 비즈니스와 함께 협력을 하고 서로 강점을 연결하는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잘하고 있는, 각자 잘하는, 우리가 각자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뉴질랜드 사회에 기여하고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한인 사회의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1: 줄리아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I think to keep being yourself and keep encouraging your culture because it has been a great influence on New Zealand.
0: 계속 한인 사회,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뉴질랜드 사회에 계속

0: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네요.
1: 예. 예,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예, 더 해보고 싶으신지요?
0: 저는 제가 만든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팬에이션 뮤직 쇼케이스도 매년마다 공연을 하고 싶고 여러 도시의 아시안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전국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클랜드 크라처치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아티스트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음악가뿐만 아니라 댄서, 영상 제작자, 문화예술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분야에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실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 줄리아님의 그 미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In the future, I'd love to work in the K-pop industry and hopefully be a part of something global like KETSEYE. I want to develop as a dancer, gain more experience, and hopefully perform on an international stage one day.
0: 앞으로 K-pop 업계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KETSEYE처럼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댄서로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언젠가는 국제적 무대에서도 활동하고 싶습니다.
1: 마지막으로 그 KCR 청취자분들께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2: Come to the show.
0: 그 무대 보러 오시라고 하네요. 예. 지난번 출연했을 때 비교하면서도 저도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공연과 음악에만 집중했다면은 지금에는 사람과 사람 연결하고 한인과 아시아 커뮤니티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많이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클랜드 아시아 페스티벌의 팬에이션 뮤직 쇼케이스 나이트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새롭게 시작한 아시아 이퀴티 앤 디벨롭먼트 트러스트를 통해서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워크숍, 연구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비전에 공감을 하시거나 함께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1: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뮤직쇼 케이스 나이트 2026이 10월 11일 12시에 열립니다. 오늘은 페나시안 뮤직쇼 케이스 2026을 주관하는 한니 그리고 같이 협연을 하는 줄리안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계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성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치성 작곡 집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 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OCR을 기존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며 두 차례 연속 긴축 행보를 단행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The boys want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0: 더엔 피지오테라피에서는
1: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0: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1: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0: 메디트리 아큐팡처엔 피지오테라피.
2: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세계에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 폭력과 전쟁의 논리를 버리고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갈등을 해결하며 공감과 희망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무기를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줄곧 전쟁과 분열의 종식을 촉구해 왔으며 교회가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와 대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OCR을 기존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며 두 차례 연속 긴축 행보를 단행했습니다. 안나 브레먼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전기료 상승 등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중반대로 신속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조기에 제어하고 중장기적인 경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 자극책을 점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이번 조치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단이었다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완화론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선제적인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고물가 기조가 장기 고착화되어 종국에는 일반 가정의 실질 구매력과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대형 은행의 경제 분석팀들은 지금 추가 긴축을 단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물가 불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뉴질랜드 전역에서 지난 1년간 무려 3천 곳에 달하는 요식업 및 식음료 서비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요식업계 전반의 청산 및 법정 관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폐업 건수는 무려 143%나 폭증했고 일반 식당과 카페 역시 각각 43%와 27%라는 매우 높은 폐업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요식업계 전문가들은 대다수 가게가 높은 대출 이자와 생활비 압박으로 인해 외식 지출을 가장 먼저 대폭 줄이면서 매출이 급감한 반면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식자재 원가와 가스비, 전기료, 건물 보험료 등 기본 운영 비용은 살인적으로 급등해 마진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이에 따라 현 국민당 정부의 무리한 고금리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내수 자영업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비판론과 우려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4천 명의 첫 주택 구매자들이 현재 집값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보증금의 절반을 잃은 상태입니다. 금리 상승은 대부분의 대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만 특히 현재 주택가치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모든 첫 주택 구매자가 구입 당시 20%의 보증금을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600가구가 주택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장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주택가격은 현재까지 약 17% 하락했으며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는 하락폭이 20%를 넘었습니다. 다만 캔터베리와 오타고 등 일부 지역은 이후 이전의 가격 정점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자산 상태에 있는 가구 수는 3,600가구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20%보다 훨씬 적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코탈리티에 따르면 시장이 정점에 있었던 18개월 동안 약 2만 9천 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구입 당시보다 주택 가치가 낮은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가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건축 허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3,579채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가 승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 승인된 신규 주택은 총 4만 908채로 직전 12개월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유형 가운데는 단독주택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7월까지 12개월 동안 승인된 단독주택은 18,884채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이어 타운하우스 및 홈 유닛은 23% 증가한 17,829채, 아파트는 11% 증가한 2,509채, 은퇴마을 주택은 14% 증가한 1,686채가 승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7월까지 12개월 동안 17,260채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직전 12개월보다 20% 증가한 것입니다. 캔터베리가 33% 증가한 8,732채로 그 뒤를 이었으며 와이카토는 3,226채로 15% 증가, 오타고는 2,950채로 21% 증가, 웰링턴은 2,301채로 17%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 인구 1,000명당 약 8채의 신규 주택이 승인됐습니다.